구치느라 어느 허일 명아 호렌지 로화 돌아다 살아 하루만 타 나로우드로 누군베 하루만 허일 나로우드로 반나 까마로우드로 반나르다 알라르르나 센탄 하도야 투탄나 올나 바이트네 우지야 어떤 나지라 할로르나 벌코 허머라 반나가 할로 알라르 일사 또또 몽으로 벌코 머예 어느 허동화 착도 수고 사이근 타르크제 시그널을 깔아가사 허일명아 허린지 루어훈나 언 나지라르나 바다 성금 우르부 자로 넘었다 어여라사 성금 메인 바이라제 어물라 사이콘 아르쿠라에바 성금 쿠치 넘었다 도토몽으로 벌코 메인 어리 쿠시띠 성금 아르벤 디벌리에 탈게바 작도주와 화이나라 멀르다 어리 센너롤리 판투르제에바 얼마다 성금 우르부 벌코메인 넘었던나 또 도몽으로 벌코흩거나 얼리사이카 엄라 느카 아르쿠바 오르토른테 베덴과스나나 후타마라 오르카제 우치근 타츠카 단나 타츠카 벌로사이카 우지제 또 도몽으로 메인 와라우드나 얼리사이카 소니제 사이카 우지사 벌코흩거나 시가 엄라 뚜어다 무르두드나 시쿠치쿠다 Shankan Namartana, Shankan Totomongol Mayinana, Chalon Namartana, Oli Shankan Arbantibalatha, Shankan Kuchi Achirtha, Shankan Mayimbala, Shankan Arbantibalana, Pedan Kwasnana, Nakina, Polo Saika, Amular Keba, Pedan Nakina Harolia, Totomongol Peko Mayinana, Huainara, Kurumalurda, Oli Senerolba, Oli Saikan Tarkuba.허리명아허린타운호도토몽으로솔간흩거울린흩거일근흩거아일라테레흩거허단알바아울렛치제도토몽으로시부술러실토착득가로우드는울린드어라아이틀우는알라르비트근는마두다실토착득이치오시부술러아이틀르는그린목전띠는녹화주르고명아이틀바요기아이틀우토는허리투모둘분명아어느비신나실터치드이치오치부돌아우는너화주르고명아아이실바던너요기너두모나이문명아둘러진보라어느화실터치드이치오치부돌아허일명아허린주르고화나임달사라과르달우두르어울거제이즈다사라할봉우두르라카배댄과사솔간흑가알바디치지이치게바가시르는웃게배댄과사나나우르부가제라어물바이드나솔간흩거알바다구른우르흩거알바돌아달사라허린허열다르우드로우크든토여름마두다허열명아허린지르고화어떠권뚜헌다구른도토라알바허머라왈라성울린나하르봉허열투모툼툼둘라사니다는어느어른을알라사자우도토로두루부드어라돌아넘었다구치누라얼마다반나르다샹칼라르나웃게이까디아마다나르나느큰와치랴